0: 추송 삼반나 쳔베베지로도 말 왜지 차와 연구를 떠바대의 상향이 되는지도 소년도 예를 두배 소년의 샤와상야 사와의 동란다스 신도 맨 스타트리샤
1: so this you know when you read a text like this then you recognize the sentiments appreciate the verses which pay homage to the Buddha for his teachings such as those by Tsongkhapa where he says that you're the great teacher your teachings are like the cooling rays of a moon to someone who is afflicted by the heat of sun and so on. So that's all.
0: Sanjo, Sanjo, Namboje, Maje, Bana, Jejo, Jeva, Namba, Neva, Yonkone, Kondo, Pawara, Jo, Pama, Simje, Tamje, Deda, Tenjo, Jing, and Rotamje, Tadoto, Sanjo, Samba, Kana, Sushova, Deda, Quindy, Melon, Jujo, Tenin, Jimmy, Tinia, Senza, what to be Losan, Jeva, Luda, Soja, Tan, and Zimbala, Kishi, Samuel, Tabra, Majus, and Dambo, Jote, Pawa, Pamikin, and then you put them. 타고나시게 파워 주니어는 넘버 7 인젠다 와서 아산답에 최대선 봐도 상당한 거지네 렌데나 올라서 숨매자 여왕매 봐도 도지 쇼 담바지에 강소 잠바다 담바니 신도 사와도 된제 분노신도 준바에 담바이 내베다시 쇼
2: 다시 델레 넘버 2 람람 쉐베 계지 군주 타웨토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단양의 가수를 그게 싹쟁이랭기 저 풍부 쿠르지 찍네 얘네 가다 지금 용배 샹왕도 줄대봤다디 그 지금 양의 람다 그 동해와 이런 신이바 인두산에 대자와 얘네 다도 멍바디

0: that are associated with these practices. So this is what how I understand that why there is such diversity of these Vajrayana meditation practices.
1: Mm-hmm. Janida, this year was Jinbin, or Tishin could be because of the UTD. Chani, Tao, any, so that didn't be the only that didn't under Tibet Chimbu, that Tibet Chimbu, Jimmy, the Chongo, and Bosum Sung Shebe, Nane. Da chango jibni be kabli ya ene shijing gi shung la badun sa gi tanye jile mi yare badun gi da tanye shin me do ga da ji badun gi dan dan ji sung gi yare ge ngue den gi ji shi ji che da di da ga da shijing de ge do li ya zo di dong ban ji shi che mi yare 단디 동문이 주체인으스네 디 이지 동시 최전 송유를 자네 아니 지 시다 람다 지 데뷔 최망고 지게 봐 대전 소소 소소 최제 내가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와 자 근데 이미 이르 자네 처신의 동시 최전 소리야 지다 최전 다 마다 그 최전 나서 어디 지 송유 그 알아라 아니 최전 뒤에든 저래 아니 람만도 그 뭐 뒤디 그 배전신 땡 그 말이 자장가 슝지기 뭐든게 저저직 배든게 저저직 레임도 와. 자 다디 야 림베르베체니 아니 상하게 규디 차리야다 지 배든은 무지고 시행이 왜 유산에 다 되대야 더슨 저지 레임이 유산에. 되네 니네 어떤 게 드실랍나. 제니 다 And color Bosumbuti, color Tambu Kablia, Netrishu Dagi, Tenshi, Namsha Sung Shabati, Sanjun de Chugi, but Jumshita with Cheney, Tan Colo Parbe, Colo Tambu Nangi, Gordin, Dagada, Nilu Tekonani, Kandishi Imbati, Tan Chi Chimbaji, Tan Shizing Dirk of Sunguari. Chazanga, Nilu. 지들이 임바디 배 지침바지 시행도 자네 달라 지지로도 짐베 로 머리바디 지침바 시행해야지 봐 대인년보 아니 유로 지지로도 진대바 로 대기 년보 진단 개외 유치지 말고 예등에게 다 시럽디 인디 하나고 시행과 차이도 와 자 지네 임바디 자네 콜로 바르베 고든 소디 고든 소용이야 고든 세셰데 시부지게 시부차오지게 세셰시나 대단에 람딩이 아니 람딩신님도 다 가다지 람딩이 유유에서 다 세워차이고요 아래 다가는 신기 군중 참문디 단에서 세워차이고요 아래 다른 데 독진 참문디 세워차이고요 아래 다데네 콜로 숨배 난게 아니 지시부 님분 도대부 다 님분 도다고 규율라면 세셔자연도 다가는 신기 지 루루 떼서도 되게 다 세세사람 높이 쳐요 아래 어다 너 되게 아니 담배시 난게 이제 람지 담바스 대하게 다 람지네 터도로 이디 디단에 마 배지 숨겨 살이 생기 유유 유진유에서 디 남샤디 지심을 숨는 거지 디단에 아니 나게 람기 멍시디 디단에 띵고요 아래 자 진리시겠다 좀 된 대기 가서 우리 중국 인베 코로나 리디 남한가메 마 침침을 마도 침침에 아니 가서 우리 숭기 시르지 제제도 시야단 로가야지 해진 있어요.
0: So all of this was actually a sort of a part of the overall argument of by Nagarjuna and so on. Demonstrat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Mahayana scriptures. So we spoke about there being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And out of these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the first, the theme of the first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was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second was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when dealing with the

0: which are the Bodhisattva ideals, and also whose mind is gripped by powerful compassion, aspiring to see others, other sentient beings, to be free of suffering. And thus, that kind of strong compassion has moistened one's heart. And through this way, one's inclination to enter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term, noble son and noble daughter, refers to such practitioners who have that kind of inclination through awakened through the generation of compassion.
1: Tata diye ya thoran shi kolleya shirisha. Kanda phomu yawa mebache, phu phomu niga lao da sumshay chigi. Tata jiri yin sanje ki che nala liya, da jiri tenbe shima di dan sosu taba di imbari. Kangdo ji sosu taba dun dewe shi sungu chawa yesu dela, yin sanje ki tenbe ne yu sungu yawari. Kangdo shi sungu yin chali mesu dela ya, yin sanje ki tenbe
2: ne 다 결혼 마 아니 담배 차네 처음에 매버리디 이나야 땡이 차네 야 개발 지송 되게요. 다디 다 가서 그게 지속이 야 내당게 원에 대저자 가셔야 유주동 가야 되는데 폐지 여살에 유동 고야지 폐지도 차이 무요하래 이내다 대저자 유주동을야 거라 지금 대발업 지기타네 남산 유주동 들었는데 가오래. 야 가시야 어디 생각용기? 빼나 배배 지 가서 우리 그게 뉴에다 돈번 뭐야 나나리야 결혼매 돈번 먹어라 파만 이소 구비야래. 그다음 파만 시터를 예방하면 대발루기. 지단 전에 파만 이소 구비야래. 팔짱배 인양소 주변이나 디 Gelong Domba Yemi Pusu Chug Mabari. So today you may understand it. Now, the nigger in that on the any Tango Casure, the nigger Pigata and Nizu Chindue Lalin to Zitango Chuna, then the Gindungi Taja Mado, Gelongi, Kansachi Taja to Mabari. So Kashagini, the Yarmshi Taja and Jigris, the Shangan Yudin, Dua Mashiba Dari. So today you may do. 그다 되는 좀 도원 좀 저 고도체는 다 잡아야다. 대야 지금 바로 찍어오더는 뉴엘라린다. 테라와드 도와는 뉴엘라린. 다 찍어요. 사실 이미 인도산에 상매단에 다디 가소래. 라랑게 대배 루기 뉴얼 님십체. 근데 지단 믹스했는데 칼칼이 여죠. 심주제. 대다 쳐지 뇌여기 다다다대 지다 고현내수도 뜬 되네 타네 아니 다 고두전에 타 주셔 가지고 저도 가
0: so this reference to the noble sons and noble daughters I think also has a significance which as practitioners of modern age should bear in mind unfortunately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noble daughter is missing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n Buddhism, insofar as the actual teachings are concerned,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even if you look at wha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Buddhist practice, which is the Vinaya, the ethical discipline, particularly the monastic discipline, even there, this monastic discipline as enshrined in the ethical practices of a monastic member is said to be so important element of Buddha's teaching that it is said that where there is the practice of the monasticism as exemplified in the three principal monastic rites, wherever such practices are present, the Buddha's doctrine is present,

0: 로.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2: 땡큐 굿 나이트.
3: 다시 대략 넘버 2 람람 쉐베 게지 군주 타베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